0: 주 에서서 자
1: 우리 세상에서 따고 두개 정로라 속에 나서 자 에서서 자
0: 스코카 다워서 즈고마히 골라마 스지나 지자 에서서 자
1: 지금은
0: 미디마